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들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계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증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서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이봐요.
3: 보투리.
2: 에?
3: 보투리.
1: 그치도 어디서 나를 부르는?
3: 여기요.
1: 여기라게 어디일까?
3: 여기라니까.
1: 저이 안에 사람 있을까?
3: 야,
1: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3: 배달번호 2019 맞지?
1: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3: 네, 불렀어.
1: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예? 에?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1: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4: 아, 예.
1: 아이, 재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습니까? 네?
4: 야, 내, 이 대표님,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예? 에이, 정말. 딴지!
1: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4: 예.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4: 어째
1: 잘못 적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4: 맞소. 저 101호까지 배달아.
1: 101호로?
4: 야,
1: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 하나 할게지.
1: 아니 뭐 요리 같이 한 분들은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4: 어서.
1: 이거 뭐입니까?
4: 아, 뭐이겠어? 배달할 먹어야지.
1: 야, 배달을 하다하다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을 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에? 에.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1: 예. 아, 이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1: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에?
1: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1: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1: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에?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10원.
5: 그 사람이 보낼 때가?
1: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1: 예? 아, 남편인가?
5: 저
1: 포털비 10원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1: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시오.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1: 에?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1: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1: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1: 에?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1: 무슨 거?
5: 하죠.
1: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은날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인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1: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5: 또이 방풍과
1: 아이 다행이. 아이 내 뭐 전혀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근데 내가 어째 다 암송냈지? 아이 내 조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단식 하더니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저 배달이 왔습니다.
4: 또 무슨 배달?
1: 나오시. 네가 마셔.
6: 어떻게 됐냐?
1: 네.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6: 어떻게 됐냐?
1: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 먹고 싹 바꿔버려.
4: 야.
1: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도 지금 똥 먹고 마셔.
6: 내가 그 버텀이 20원입니다.
4: 이씨가
6: 버텀이
4: 굶어 죽던지 말든지 이리 피드네 정말 이게
1: 어쩌라고?
4: 괜찮습니까? 보돌이 배달 하나 더.
1: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4: 자!
1: 예? 어째?
4: 내 눈이 멀었지.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든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본인까지 못하고 싶어도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공대라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여자인데 따선밥 한국에 해도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먹는 대중이 한번 싸웠니?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1: 어쩌려나?
6: 이 대사 다 얼마나 해?
1: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4: 저희 딴테 배달이야.
1: 배달이라고?
4: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1: 이건 무슨 기라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바꿔보자. 배달입니다. 야! 아자! 내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네가 잔치를 했지, 어? 니! 네.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 어떡해, 니! 개고! 똑똑히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 키워주기만 낫겠다!
5: 아니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단 말이지?
1: 아 그게 아니라
5: 내가 좀 의심해서 차핑 올리라고
1: 야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5: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1: 진짜 마지막이지?
5: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1: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5: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1: 이게 더 강렬하다고?
5: 체력이 좀 소모될겠나?
1: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고. 그래,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5: 거기 저 짱팔 보이지?
1: 예, 네, 보인다.
5: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1: 무슨 뭉개나라고?
5: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 그거 뚱개 내놓으셔.
1: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무게는 뭐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5: 뭐시게? 네?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1: 아, 그래도 그렇지.
5: 만능 배달 회사 구호.
1: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5: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1: 이야, 저... 아이고 어찌니 마사라가 이제
4: 삼촌이 또 어째
1: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째
1: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네.
4: 앉아서 보면 안다고.
1: 네. 깻잎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4: 어?

0: 끝났니?
1: 완전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때? 어,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서 배달 좀 못하겠다.
0: 전원이다.
1: 아, 이 전원이고 이 마루이고 못한다.
0: 야야야.
1: 아, 이거지. 아,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1: 누기 무게 나는가? 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0: 누기다 누기
1: 예?
0: 내 지금 이게 짬뽕임 이 박사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나다 모았다
1: 그래 내 어찌 될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가 의리지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척이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1: 네?
0: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1: 네.
0: 백별이 한 물건이 한 무대에 있을 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0: 그거 네. 그 담당 달아가서 네. 빵 볼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알겠다 조카
1: 네?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로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저기. 야, 우리 버터니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좋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 지금.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가? 내 감사한 거야. 삼촌이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닮아.
1: 몇 살인가?
0: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 게 그놈아, 그게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1: 법과?
0: 응.
1: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0: 어?
1: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처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 아.
2: 또모!
1: 아, 그게 이게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쓴가? 개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들어오라서.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계좌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버터리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송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송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세가 됐을 때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카토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어를 배우나? 카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서 시작했네. 그래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날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달력에도 나중에라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행복이 저 앞에 있는데, 사랑이 저만치 있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나중에 사랑할 거야. 이러면 행복도 사랑도 모두 물 건너가겠죠. 남아있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미루지 마세요.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네, 금방 최진희 가수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진희 가수의 목소리가 저는 참 매력적이어서 최진희 가수의 노래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래가 주는

위로와 용기, 추억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이라는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노래로 또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갱년기가 찾아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점점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게 됐다. 언젠가 나도 갱년기를 겪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 나에게서 벌어지니 그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처음에는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로가 쌓여 몸살이 난 줄 알았다.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고 피로감은 근육 통증으로 이어졌다. 어디라고 꼭 짚을 수 없이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팠다. 나이가 들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내가 아프고 나서야 엄마를 떠올리게 됐다. 엄마도 내 나이 때부터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 40대 후반에 자궁수술을 한 엄마는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 늘 고단해하셨다. 그때는 갱년기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엄마가 수술 받을 때 피를 많이 흘려 그러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도 엄마가 늘 기운이 없어 하자 연세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산부인과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하고 산 게 참으로 한스럽다. 엄마가 돌아가고 이스케서도 엄마의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갱년기가 나에게 찾아오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집안 청소도 게을리 하게 됐다. 아프기 전에는 매일 화장실을 빡빡 닦았고 며칠에 한 번씩 수건을 싹 꺼내서 삶았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옷장 안에 양말 수납

옷장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의 신발도 먼지가 묻을 새라 닦으며 깔끔을 떨었다. 이런 내가 집안일을 방치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하기 싫어졌다. 주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하던 나인데 한번 손을 놓아보리니 집안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다. 그런 어수선한 집안에 하루 종일 박혀있다 보니 사람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신경은 예민해 있었고 몸은 더 아픈 것만 같았다. 보다 못한 남편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노래 교실에라도 다니며 콧바람을 쐬라고 등을 떠밀었다. 무슨 난데없는 노래 교실이냐 싶어 남편을 쳐다봤더니 동료의 아내도 갱년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노래 교실에 다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며 나보고 한번 다녀보라고 권유했다. 누구보다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됐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취미를 가져보니 생각보다 노래 부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노래 교실에서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 보는 법도 익혔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더니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게 됐다. 노래를 통해 내 삶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나 내 얼굴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과 자신감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노래 교실에 다닌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 노래는 내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다른 일이 생겨 참석이 어려워져도 한 반에 다니는 지인한테 물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익히려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매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언젠가부터 제법 기교도 늘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집에서 한껏 예민해했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남편도 덩달아 좋아했다. 노래 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하여 삶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다. 어느 날 노래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모여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 수업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우리는 그번 파티를 계기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취미, 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쉬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나였는데 같은 취미로 선교사와 친구까지도 했다. 그녀와 나는 때때로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날도 선교사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기분만 꿀꿀할 것 같다며 노래 교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비 오는 날인데다 주중이라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카페 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줬다. 그날따라 커피잔 위에 동동 떠있는 하트 모양의 거품이 눈에 들어왔다. 손녀사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그 하트를 망가뜨리기 아까워서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담았다. 그때 손녀사가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셀카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서로 마주 앉았던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쪽에 모여 앉았다. 손녀사는 팔을 길게 뻗어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손녀사는 자신의 사진 기술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우리 나이에 사진을 찍어봤자 기분만 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금까지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김빠진 고무 풍선 마냥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우리 앞 테이블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하던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저기 괜찮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손녀사는 고맙다며 핸드폰을 그 젊은이에게 넘겨줬다. 핸드폰을 받아든 젊은이는 우리를 손녀사가 앉았던 자리에 나란히 앉아보라고 했다. 빗속에 서 있는 창밖의 커다란 가로수가 배경이 돼 화면이 더 멋지게 나온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성의껏 사진을 찍으며 웃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을 확인한 후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듯 손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우리 둘인 사진을 보며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 웃었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여러 장이나 됐다. 진짜 잘 찍었네요. 고마워요. 자리로 돌아간 젊은이는 다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젊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한껏 들떠서 수다를 떨다가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만약 노래 교실에 다니지 않았다면 손녀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날처럼 분위기 있는 사진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노래 교실에 다녔기에 갱년기도 별탈 없이 잘 넘겼다.

전에는 카페 같은 곳은 젊은이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생각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종 분위기 좋은 카페에 찾아 들어간다. 향긋한 커피향을 맡고 카페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우울함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20여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삐 살아온 나는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새 삶을 살게 됐다.

네, 인생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가사에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네, 워낙 리듬감도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에 집중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안계숙 작가님의 그 노래의 힘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노래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또 노래 교실에 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고 또 잠시 쉬어가는 타임, 아, 저로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노래와 함께 행복한 이런 후반생을 즐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노래로 100세 시대 제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삶의 활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계기로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인생 최고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어떤가 싶어서 네,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함께 노래를 우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흥룡강 조선호 방송 여성클럽 노래교실입니다. 네, 함께 미운 사랑 배워봅니다.

네, 미운 사랑 어떻게 따라 부르셨나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0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M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즐거운 독서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한 문학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련옥입니다. 네, 오늘도 멋있는 하루 되시고요. 첫 곡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출발할게요.

네.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침마다 안녕, 굿모닝, 좋은 아침 하며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아침 인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신을 위해 사랑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해봐요. 김현의 당신 참 멋있다 송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사랑해. 오늘 하루도 수고하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나와 만납니다. 새로 태어나 전에 새로운 세상과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나에게도 아침 인사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시선으로, 천진무구한 아기의 마음으로, 안녕? 안녕? 네, 오늘도 많이 웃으셔야 돼요. 노래 이어집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는 한국 각 분야에서 분투하며 성공을 거둔 8사람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조언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8사람이 밝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와 성공의 법칙, 바로 이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나의 당신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한국 상위 1%의 부자가 된 8인의 인생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네, 성공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열심히 끊임없이 하라 라는 식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8인

네, 우리는 모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목표와 계획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인 사람을 제외하고 성공의 조건은 배경이나 인맥, 학벌 등이 아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뚜렷한 자기 목표와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네, 영업계의 전설 안규호 저자를 필두로 이 책을 쓴 8인의 저자들은 한국 상위 1%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의 애초 부자와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날마다 전력을 다해 살았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고 상위 1%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애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나만의 시스템입니다. 노력이라는 기초 요소에 자신만의 차별성과 시스템이라는 핵심 요소가 더해지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유독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실행, 수정, 보완, 재실행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며 얻는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반복하며 이는 곧 자신이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패 확률은 낮아지고 마침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부자를 꿈꾼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내 몸값은 불평등하기에 절망스럽다. 하지만 기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단지 개인의 라태함과 합리화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처럼 이 책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네, 이 책은 8인의 저자가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 다양한 경험들은 물론 스스로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경쟁의 한계에서도 삶의 기반을 다진 저자들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만의 맞춤형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책의 저자들을 알아볼까요? 안규호를 필두로 8인이 함께 참여한 이 책. 먼저 저자 안규호부터 알아볼게요. 안규호 씨는 2018년 한국 미래를 여는 인물 경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지만 17살의 나이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식당 배달원 생활을 했고 유흥가의 웨이트로 밤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24살에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1년 만에 억대 연봉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후 제법 이름난 식당을 세 곳이나 운영하며 성공한 사장님 소리를 들었으나 각종 방송 출연과 매스컴 소개로 요명세를 타며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잘했던 영업의 세계에 다시 뛰어들었고 5년 만에 연봉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 멘트가 죄다. 나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영업에서 배웠다. 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두 번째 작가 한진우 씨는 한 해 1,000건 이상 계약을 성사하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유튜브 채널 집공략으로 한국 전국 내 구독자 급상승 1위, 임대부동산 부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20대에 6개의 사업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2억의 빚만 남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성공법을 찾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이 책의 세 번째 작가 양효준 씨는 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대표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 페인트 공장, 영접공, 택배일 등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목표로 영업에 뛰어들어 입사 2개월 만에 전국 4위 실적과 3개월 만에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교육 영업팀장 전국 1위, SK매직 전국 1위 등을 달성한 천부적인 영업인입니다. 네, 네 번째 작가 신한국 씨는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육군 장교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주식 투자 실패와 사기를 당하며 제2의 인생을 결심했습니다. 전역 후 한국자산관리법인에 입사해 보험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지사장 승진과 연봉 2억을 달성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저자 이동호 씨는 2022년 한국 대표 소비자 브랜드 경영 컨설팅 부문 1위를 수상했습니다. 처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월급 110만 원을 받고 35살에 월급 25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전역 후 다른 콜센터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았지만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에 퇴사해 기업 강의 영업을 시작했고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여섯 번째 저자 강철 씨는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꿈을 쫓아 전역해 현대 홈쇼핑의 쇼호스트로 일했습니다. 완판 신화 달성 등 크게 활약했지만 현실 안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강남 프랜차이즈 대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대상, 2020년 금상, 2022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저자 황정환 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파트너이자 컨설턴트로 활약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황 대표의 사업톡에서 사장들을 위한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와인을 전공했고 큰 돈을 벌고자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업계 1위 대행사에서 1년 만에 연봉 3억을 달성해 최단기 최고 수익, 최단기 팀장 진급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8번째 저자 안흥도 씨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카TV에서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콘텐츠로 폭발적인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달성했고 특히 1년에 2,0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해 전국 1등, 비공식 전 세계 1등 딜러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시도, 변화되는 시장 흐름에 맞춰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사업의 달인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 8인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성공 조언도 담겨 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세기를 발견합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오르막을 만납니다. 일생에 단 한 차례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답니다. 네, 다음으로 좋은 글 공유 시간입니다. 먼저 리구코님의 방송으로 천태만상 정감세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3 남녀 학생이 사랑을 해 여학생이 임신하는 드라마를 봤다. 이제 극본을 쓰다 쓰다 여기까지 왔구나 놀라웠다. 한편 이게 과연 순수한 허구만일까라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해도 현실 생활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을 리는 없다. 말도 안 되게 현실을 탈리간 극본이 대중의 관심을 끌 리도 없기 때문이다. 교내 비밀 연애만 해도 선생님들이 난리를 쳤던 시절에 살았던 나로서는 아주 신선한 주제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일단 시대를 잘 만나고 봐야 한다. 임신 사실보다는 주변의 학생들이 더 허무한 건 연인 사이인 두 학생이 공부도 앞자리다. 여학생이 1등이고 남학생이 2등이다. 남은 연애를 열심히 한 건 물론이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애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는 시간에 머리를 틀어박고 공부에만 몰두했음에도 성적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환장할 일이다. 공부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런가 하면 술도 안 마시던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더만. 중학생이 아닌 이미 대학에 온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오리무중 심리 상태다. 절대 남자를 조심하지 말라던 어떤 딸 가진 엄마의 농담이 생각난다. 빨리 짝을 찾아 성사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겼다. 정말이지 짝이 너무 빨리 있어도 문제고 아예 짝이 싫다고 해도 속 터는 게 부모의 심정이다. 해방 전 국민당의 사형 집행장에 끌려간 남동생을 붙잡고 온몸으로 총부리를 막는 누나를 봤다. 누나가 부러웠던 나한테는 정말 사치스러운 장면의 드라마다. 누나나 형이 없이 자란 나는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그 호칭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런대로 누나 호칭은 괜찮은데 형이란 말은 죽었다 깨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애초에 떡줄 생각도 없는데 제 입으로 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형아들을 만나면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걸핏하면 호형호제하면서 눈이 다 풀려서 어깨를 붙잡고 술잔을 부딪히는 게 어렵다. 이게 쉬웠다면 금방 가까워졌을 관계가 시종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폐단을 낳기는 한다. 그렇다고 내 의지를 억제해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런저런 관계를 건졌을지는 몰라도 건강에 좋지 않다. 여기서도 남녀 불평등이라는 게 작용한다. 누나라는 호칭도 부르기 어려운 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별상에서 이상이다.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이성과 호칭을 가까이 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물론 누나건 형이건 면전에서는 꼬박꼬박 깍듯하다가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거리낌 없이 이름을 딱딱 불러대는 것도 희한한 일이 아니다.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간혹 가다가 아무개가 네 친구냐며 지적해주는 대바른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친구가 고향에 다녀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 고향에서 조선족 간부가 조선족을 마주하고도 한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호칭과 계층이 어려운 이유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상의 부하를 둔 경우다. 물론 내의상으로는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연상의 존댓말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오히려 상사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 게 불편한 연상 직원도 있다. 이런 번거로움을 말끔히 가실 수 있는 게 아예 하늘을 해버리는 선택이다. 오히려 조선어를 하면서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는 것보다는 어색하지 않다. 물론 한쪽은 하늘을 하고 한쪽은 조선어를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고향에서 상경에 손주를 봐주던 할머니들을 떠올리게 한다. 손주는 조선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달이 어렵고 할머니는 조선어 표달이 쉬운데 한어 청력이 딸린다. 왜 죽고 못 살 것처럼 끔찍하더니 갑자기 싸우고 난리야. 죽고 못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부부 싸움을 화두에 올리며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오고 간 얘기다.
끔찍하던 사이에 싸우는 게 논리적으로는 비정상이지만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과 싸우지는 않는다.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어야 시비를 캐든 도리를 따지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사람들은 남이야 오이를 거꾸로 먹든 옷을 뒤집어 입든 머리가 까투리 둥지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신경을 쓸 정도로 싱겁지 않다. 내가 신경 써야 할 가까운 사람들의 일도 산더미인데 그럴 여력도 없다. 오지랖이 넓으면 자신만 피곤하다. 어떤 때에는 단체방이라는 게 없었다면 일대 다수의 소통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일일이 조달을 한다는 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몇십 명, 몇백 명에게 통지하고 상호 소통해야 하는 업무를 전화로 한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 네트 하나로 순식간에 해결할 일을 말이다. 그렇더라도 전화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통했으면 좋았겠다는 섭섭함도 사라진 상태는 아니다. 아무리 발달한 언어도 한 사람의 풍부한 정감세계를 100% 표현하지도 못한다. 오해와 착각이라는 단어가 소실되지 않은 한, 그래서 눈길과 표정과 제스처라는 보조수단이 추가된다. 사람이 급하면 저도 모르게 손짓, 발짓이 나가는 리우이기도 하다.

네, 오늘의 좋은 글 시간은 디구코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천태만상 정감세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현의 당신 참 멋있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인생이 던진 수많은 시험과 시련에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 자랑스럽게 걸고 다녀야 할 전리품들이니까.

네, 시험과 시련은 우리 삶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뜻을 알아차릴 때까지 반복해서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것도 점점 강도를 더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아차린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 시험과 시련이 다시 없는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꺾이지 않는 힘, 여러분들에게도 둘도 없는 선물로 더 행복한 삶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화이팅해요. 네, 지금까지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김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 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지의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 기업과 스마트 기술 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갱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화 등지의 일부 저숙뼈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표 가을 거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글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졌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 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 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라지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8번째 시간입니다. 려 영감이 배경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곽상은 려 영감이 배경자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걸 보고 놀라운 표정이다.
1: 려 반장이 조선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2: 오리련에서 연락원을 내놓고서야 려 영감이 조선말을 다룰 사람이 없지. 려 영감은 이전에 데리고 있던 아이와 날마다 조선말로 이야기를 했네. 려 영감은 그가 정말 끔찍했지.
1: 그럼 한시름 맞습니다.
2: 그런데 자넨 상처가 다 났나?
1: 상처가 났지 않고서야 어떻게 퇴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2: 그야 물론 퇴원시킬 수 있지. 그래도 자네 이 낯색이 말이 아니네.
1: 어디 한번 후반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치고 낯색이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눌러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기색이 변합니다.
2: 아무리 봐도 십중팔구는 뺑소니를 친 것 같은데.
1: 뺑소니라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2: 뺑소니를 쳤으면 쳤다고 솔직히 말하게.
1: 뺑소니를 치지는 않았지만 겨우 빠져나오다 보니 떠나올 때 병원 지도부에다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이거 보라고.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넨 정말 변함이 없구만. 연애에서 알면 얼마나 영향이 나쁘겠는가.
1: 다음부터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2: 자넨 밤낮 그 소리지. 그럼 이번에 상급에다 뭐라고 말하겠나?
1: 지도원 동지가 잘 말해주십시오.
2: 난 몰라. 자네가 직접 말하게.
1: 지도원으로 되시더니 꽤나 무섭게 나옵니다. 그래요?
2: 자넨 좀 속을 태워봐야 해.
1: 이번엔 별로 속을 태울 일이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보십시오.
0: 곽상이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봉투 안에 것을 내놓았다. 봉투 안에는 소개장, 퇴원 증명서와 감정서가 들어있었다.
2: 정말 꾀보는 꾀보라군. 자네 날 놀릴 셈인가?
1: 지도원 동지도 주관주의를 범할 때가 있군요. 자, 그런 말씀은 뒀다가 하고 먼저 감정서나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절대 놀리는 게 아닙니다.
2: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감정서. 이동무는 1950년 11월에 입원하였다. 입원 초기에는 치료에 안착하고 병원 규칙도 잘 지켰다. 간병원들을 도와 중상자들의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병동 소재도 잘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부상병들 가운데서 문화오락 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부상병들의 기분을 돋궈주고 병세를 호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구두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 휴양원으로 선거될 뻔했다. 하지만 이동무는 뒤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병원 생활에 안착하지 않았다. 제삼 교양해 주었으나 주관주의적으로 나오면서 재고집만 세웠다. 부다에 돌아간 후 많이 교양해 주기 바란다.
1: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퇴원 조건이 다 구비된 셈이지요.
2: 발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끝까지 견제하지 못하게 탈이구만.
1: 나온 참. 솔직히 말하지만 이만한 감정서를 가지고 돌아오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0: 한참 후에 백영자가 룡부로 돌아왔다. 그 사이 백영자는 몰라보게 변했다.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나니 더욱 훤칠해 보였다. 금방 감은 머리에서는 비누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왔고 어지럽던 옷을 벗고 큰 군복을 갈아입었는데 옷은 비록 컸지만 한결 정갈해진 모습이었다. 백영자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곽상의 곁에 다가앉았다.
1: 그 할아버지는 정말 좋아요. 내가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나요?
2: 그렇지 않고.
1: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2: 그래,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란다.
1: 나한테 총도 내주나요?
2: 왜 안 주겠니? 다음번 전투에서 권총을 빼앗으면 꼭 너한테 줄게.
1: 이야, 좋아라. 아저씨,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르겠어요.
3: 오, 그래. 우리 영자의 노래를 들어보자꾸나.

0: 로모범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그를 불러세웠다.
1: 자, 잠깐 기다리게.
2: 왜요?
1: 우리 전에 새로 한 동무가 왔는데 날마다 자네 얘기를 하네.
2: 신입대원이 저를 안다고요?
1: 신입대원이 아니라 로병이네.
2: 그 동무가 저를 어떻게 아는데요?
1: 그 동무는 자네와는 소급 친구인데 그동안 10여 년이나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더구만. 그러면서 자네가 오면 인차 알려달라고 부탁했네. 자네한테 중요한 편지 한 장도 가져왔다고 하더구만.
2: 나의 소급 친구라? 대체 누굴까?
1: 잘 생각해보게. 그 동문 오자마자 괴보가 련장인가 하고 하면서 자기는 어릴 때 자네와 같이 복숭아랑 배랑 훔쳐먹고 고기잡이도 같이 했다고 하더구만.
3: 아, 생각납니다.
1: 그래, 누군데?
2: 그 친구 이름이 재태가 아닙니까?
1: 맞네, 재태가 맞아.
2: 참, 녀석도 제대했다고 하던가요?
1: 그래, 제대했다고 하더군. 자기는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방금 시각에는 꽤나 쓸모가 있다면서 부대에서 부르니 다시 돌아왔다더구만.
2: 그 녀석은 심사 비뚤어진 소리를 잘하거든요.
1: 근데 지내보니 괜찮은 친구더구만. 우리 련이 온 지 얼마 안 되어 벌써 박사와 시축이라는 별명을 달게 되었네.
2: 박사와 시축이? 그건 대체 무슨 뜻입니까?
1: 그 친구가 지식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머리는 커다란 창고 같다 말일세. 그 친구 머리에는 별난 게 다 들어있네. 삼국연의와 소유기를 줄줄 이야기하는가 하면 혁명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이 말하네. 재담도 잘하고 활발도 잘하고 연극도 잘 놀더군. 그리고 악기도 여러 가지를 다룰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그 피리는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 련에 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구락부 주임으로 선거되었네. 그 친구가 가는 곳은 어디나 활기에 차넘친다 말일세. 게다가 문예일꾼 라소문까지 있다 보니 우리 련은 삼룡보다 더 활기차네.
2: 아, 그럼 시축이라는 별명은 또 어떻게 온 겁니까?
1: 그 친구는 또 탐구심이 대단하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그런 이마를 찌푸리고 좀 생각하면 인차 좋은 수가 떠오르네. 그 친구는 속사포와 화성방이 땅크를 까부시다가 부상당했다는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네. 그 외에도 손목시계가 고장났다거나 만년필과 라이터 같은 것이 못 쓰게 되면 척척 수리해내네. 그 친구 가방에는 벤지, 동집게, 나사보 뭐 여러하게 가득하지. 그래서 휴식 시간이 되면 그 친구가 있는 곳은 수리방이 된다네.
2: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무슨 노름을 놀아도 나보다 참을성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 지금 한계반을 데리고 땅크를 까부시는 연습을 하고 있네. 이제 점심때가 되면 돌아올 거네.
2: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가서 보죠.
1: 그러게.
0: 곽상은 재태가 훈련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4: 앞으로

0: 저기! 네? 그 자리에 서란 말이야. 이것 봐, 도무. 도무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1: 에? 왜요?
0: 도무는 이미 땅크의 사기꾼에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계속 기어간단 말이오? 저 땅크를 살펴보. 땅크의 시야가 꽤나 높단 말이오. 그러니 도무는 이미 땅크에서 쏘는 총에 맞은 거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2: 곽상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한켠에 조용히 서서 구경하였다. 그런데 한 전사가 그를 발견했다.
3: 반장 동지! 전장 동지가 왔습니다.
0: 뭐라고?

0: 연장이? 그래, 어디에서?
1: 저기 나무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0: 오, 옳구만, 광연장!
2: 아, 오자마자 솜씨를 펴는구만. 제법인데? 어?
0: 이게 얼마만인가? 어? 그래, 자네가 진짜 규모가 오른가? 어?
2: 아직도 그 장난꾸러기 버릇은 고치지 못했군. 어?
0: 아니, 이거 이렇게 불러서 연장의 위신이 깎이지 않겠는지 모르겠네. 어?
2: 우리 둘이 있을 때야 아무렇게나 부른들 뭘 하나? 어? 편한 대로 부르게.
0: 아니지. 그래도 부대는 사람들의 눈이 많지 않은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네.
2: 아, 근데 자넨 제대하지 않았나?
0: 그렇지. 부대 호소를 맞들고 다시 왔네. 난 그저 토백이 발로다 될 발자네.
2: 아, 왜 토백이밖에 안 돼?
0: 아, 1945년 대방공 때 호소를 맞들고 군대에 입대했으나 몇 달 싸우지 못하고 일본 놈들이 투항하고 보니 제대했네. 그러다 1948년 당의 호소를 맞들고 해방군에 입대해서 한해 남짓이 싸우고 또 제대했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미원조 보가위국의 호소를 받들고 또 입대했고.
2: 아, 그러니 세 번 입대했군. 어?
0: 아니 왜 웃나? 지돌꾼이라면 내 형편도 좀 봐줘야지. 이보게, 제발 이번만은 영광스럽게 집에 돌려보내주게. 어?
2: 아, 그건 문제없지. 들으라니까 자넨 벌써 제 노릇을 다 했더구만. 응?
0: 아니, 제 노릇이라니.
2: 세식감까지 맡아놓고도 모른 척하기는.
0: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2: 알다 뿐인가. 난 사랑까지 받는걸?
0: 사랑까지 받다고? 그래, 언제 봤어?
2: 내 아도의 내봉이라는 처녀가 아닌가?
0: 아니, 이런.
2: 아니, 놀라긴. 저번에 집으로 갈 때 난 내봉이와 한마차에 앉아서 집까지 갔지. 큰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보고 내봉이가 자네 색식감이라는 걸 알았니?
0: 아, 그랬구만.
2: 자넨 복이 넝쿨째 떨어졌어. 어?
0: 아, 그건 큰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2: 아, 그럼 큰어머니가 중배를 서줬나?
0: 그랬지. 그리고 고집이 센 우리 아버지까지 설복해 주었네.
2: 아, 그래, 자네가 올 때까지 큰어머니는 잘 계셨나?
0: 큰어머니는 마을의 지주들과 투쟁한다, 사람들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 합작사를 조직한다며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보냈네.
2: 원래 열정이 높은 큰어머니니까 이래서는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지. 하지만 지주농과의 투쟁과 농업 생산 합작사는 조련치 않은 일이지. 고생이 많았겠네.
0: 아이고, 말도 말게. 마을의 촌장이라는 사람과 몇몇 간부들이 밤낮 재리익만 챙기는 바람에 큰 어머니의 고생이 막심했지.
2: 그래도 그런 난관을 박차고 끝내 해냈으니 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네.
0: 큰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마을도 없는 셈이지. 큰 어머니의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냈네.
2: 알았네. 아, 그런데 큰어머니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무사하고 일이 잘 되나는 말만 했으니 내가 큰어머니 고생을 미처 몰랐지. 이제 큰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겠네.
0: 그래, 그래야지. 아, 그런데 이보게,
2: 왜 그런가?
0: 괴보, 난 이번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온 사람이네. 그리고 지금 자네는 나의 상급이네.
2: 그런데는?
0: 아, 우리가 이런 사이니 자네는 예정을 잊지 않겠지.
2: 참, 이 사람. 아, 대체 하자는 말이 뭔데?
0: 앞으로 중요한 임무가 있으면 자네 날 잊지 말길 바라네.
2: 알았네.
0: 그럼 저녁에 만나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난 전사들을 훈련시켜야 하니까.
2: 어? 아, 그러고서 가보게.
0: 아, 그렇지.
3: 4월에 림진강 북쪽에는 대군이 집결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대작전인 제5차 작전 전야였으며 지원군 전사들이 조선에 나와서 맞은 첫 번째 전투의 봄이었다. 그동안 병원에 갇혀있다가 나온 곽상은 하루빨리 전투에 뛰어들고 싶었고 전사들도 같은 심정이었다.
4: 여정우지, 언제쯤 임무가 내려옵니까?
5: 네, 이젠 작전이 시작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난 동문회보다 더 급하.
4: 그런데 여정 동지 얼굴에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5: 속으로 급한 게 어떻게 겉에 알리겠소? 연장 동지는 딴 때 같으면 꽤나 급하게 서둘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아마도 속에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 동문은 손오공이 철성공주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 속에 들어봤소?
5: 그런 건 아니지만 연장 동지는 말로는 급하다면서 아주 태연하니까 제가 속을 짚어본 거죠.
2: 이 동무 이거 신선이 다 되는데.

0: 부대는 강 행군으로 전진하여 림진강반에 이르렀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곽상이 금방 잠자리에 들었을 때 로모범이 급히 달려왔다.
1: 이보게, 이보게, 이런 말하고.
2: 지동원 동지,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1: 일이 났네.
2: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 그 군부 예술 단단은 한 사람이 참모를 쏴 죽이고 기밀문건을 빼앗은 후 도망쳤네.
2: 네? 그래서요?
1: 지금 군부에서는 전선 부대들에게 경비를 강화하라고 통보를 내렸네.
2: 몇 시쯤 발생한 일입니까?
1: 날이 저문 다음이니까 8시나 9시쯤 될 거네.
2: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베이징 시간 13点 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오늘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천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이발
3: 보투리.
2: 에?
3: 보투리.
1: 또 어디서 나를 부르?
3: 여기요.
1: 여기라게 어디일까?
3: 여기라니까.
1: 지금 이 안에 사람 있을까?
3: 야,
1: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을 왔습니다.
3: 배달번호 2019 맞지?
1: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3: 내 불렀어.
1: 아, 손님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1: 에?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1: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1: 열어달라고.
4: 아, 예.
1: 재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네?
4: 야,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야, 그새. 네? 에이, 정말. 딴지.
1: 아, 여기 있습니다.
4: 네. 네.
1: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손님,
4: 어째
1: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1: 101호로?
4: 야,
1: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1: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였습니까?
4: 어서.
1: 이거 뭐입니까?
4: 아, 뭐이겠어? 배달할 먹어야지.
1: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 사모 이름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마,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1: 예. 아, 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1: 아이, 그래, 그래.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1: 여기 와줄 수 있을까?

0: 있습니까?
1: 어제.
0: 아니 저 손님이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
1: 요구 사항인데 무슨 요구 사항?
0: 아유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버틀비 씹을.
1: 그 사람이 보낼 때가?
0: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1: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0: 예? 아, 남편인가?
1: 저
0: 버틀비 씹을입니다. 예.
1: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1: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딱 무슨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0: 예?
1: 내 똑똑히 말해줄게.
0: 뭐?
1: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0: 무슨 거?
1: 단식 하든지 말든지.
0: 예.
1: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0: 무슨 거?
1: 맘대로 하죠.
0: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러니까?
1: 여보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팡 안에 있는 나그네인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1: 또이방 부과?
0: 쟤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안 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총명하다 말 이제 뭐 이랬던가? 고쳐 단식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네가 맞혀.
2: 어디 있네?
0: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2: 어디 있네?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먹고 싹 바꿔.
2: 야야야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먹 맘대로 하셔. 배달 끝. 버틀비 20원입니다.
2: 시간 네.
0: 버틀비
2: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드네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아이고
2: 계산 올라가다 버틀비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0: 예? 어째?
2: 내 눈이 멀었지? 응?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니하고 결혼해줬더만
0: 네?
2: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를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로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어지는데 나선 밥 한 그릇 해줘.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0: 어쩌라고?
2: 인제 샀다 얼마나 해?
0: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0: 배달해라고?
2: 어.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0: 무슨 계란이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바꿔보자. 배달입니다.
2: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하기네 정말 최대한 실수다.
0: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니가 저한테 이랬지. 어?
2: 니!
0: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계속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1: 야!
0: 내 개야! 내 개야! 내 개야! 내 옷을 달았으면 다 빠졌지. 어째 내가?
1: 전화입니다.
0: 예?
1: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저는 나 싫습니다. 저
1: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머리털이 싹 빠졌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
1: 이제 만능 배달 회사라고 했지?
0: 예.
1: 그 회사 꼬어머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입니다.
1: 예.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단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1: 내가 좀 의심이나 차핑 올리라니까?
0: 야 그게 아니라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하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1: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어떻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 겁니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면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1: 저기 저 짱커이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해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 거둬 뚱태내 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포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1: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이야, 저, 아이고, 어찌니. 마 사랑하는데. 삼촌이
2: 또 어째?
0: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이러니? 아구야. 어때?
0: 여기 앉아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히 끝났습니다.
1: 니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지 뭐. 니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때?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 못하겠다.
1: 전화기다.
0: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한다.
1: 야야야.
0: 아 이거지.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네 가만히 있게. 네 가만히 있게.
0: 누기 누기.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1: 그게 나, 그게.
0: 예?
1: 내가 지금 이게 짬뽕임 이 박사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살나다 말았다.
0: 그래 내가 어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가 의리지.
1: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네?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얘기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0: 네.
1: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1: 그거 그래서 네. 담당 따라가서 그래서 빵 뽈 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그래도 조카
0: 네?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저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에? 야, 쭉. 야.
2: 야. 야. 야. 야. 야.
1: 쫄쫄쫄쫄

0: 아이 무슨 일.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속상해서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일. 가족 사진을.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 내가 한번 참고해야 겠다. 삼촌이
1: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0: 아, 뭐 저
1: 아니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0: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 닮아
0: 몇 살인가?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아, 그게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이,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처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2: 또모!
0: 아,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을 돌아라셔.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 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성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성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속담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일이나 큰 일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대충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중요시하며 그 작은 일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나 결실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작은 노력들이 쌓인 결과로 나타나며 작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태도가 결국에는 크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습관이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옛날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농부들은 하루하루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농업은 매우 반복적이고 작은 일들이 많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면 결국 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작은 관리나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곧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농부들은 작은 작업들을 성실히 해나가며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부들은 작은 일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고 이를 속담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작은 일을 철저히 성실히 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결국 이 속담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속담은 또한 손재주가 중요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수나 대장장이와 같은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작업 하나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작은 농작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농부의 태도가 다소 지나치게 성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농사일이 힘들고 작은 일 하나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농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밭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밭은 점차 건강한 작물로 가득 찼고 다른 농부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작물들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고 농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결국 큰 성과를 거두게 해주었고 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며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의 가장 큰 교훈은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거나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작은 일들이 일상의 기초를 이루며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업무나 매일의 학습과 같은 일들이 그 자체로는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업무 처리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이 점차 향상되며 결국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그런 사람은 큰 기회나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속담은 자기 개발과 성장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일들을 성실히 처리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들이 쌓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실한 작은 실천들이 자기 개발의 토대가 되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실함은 언제나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사람은 팀워크와 동료들 간의 협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며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책임감과 신뢰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결국 성공을 이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은 단기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하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자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일에서의 성실함이 결국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며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큰 목표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며 일상 속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취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다이어트를 경험했거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단순히 몇 킬로그램을 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기 인식에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프로에서는 다이어트에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조절하여 다이어트 길을 더 순조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다이어트 마음가짐의 중요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으면 다이어트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세울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쁘면 다이어트가 힘든 일로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음가짐이 다이어트 목표를 결정합니다. 다이어트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한 달에 3kg을 빼는 것과 같은 적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10kg을 빼겠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작은 실수에 쉽게 좌절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다이어트 도중에는 다양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이러한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어려운 상황에 맞서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도 운동을 하면 이것은 의지력을 키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은 곧바로 포기하고 불만을 느낍니다. 마음가짐이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그 성과를 유지하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다이어트 후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가짐이 나쁜 사람은 이제 다 끝났으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 다이어트 중 흔히 겪는 마음가짐 문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따라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겪는 마음가짐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는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체중 감량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느 순간 체중이 정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체중계에 나온 숫자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증가할 때 마음속에서는 이게 다 소용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며 그로 인해 과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법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의사결정을 흐리게 하고 일시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 식탐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체중 감량의 속도를 비현실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꾸준히 하되 몸은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하므로 체중의 변동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중계에 의존하지 않고 체지방률이나 OCP, 체력의 변화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운동,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부정과 좌절감. 다이어트 중에는 실패나 좌절감을 경험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식단을 지키지 못하거나 운동을 게을리한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연속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은 후 체중이 오히려 늘거나 변화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잘 못한다. 결국 나는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책하면서 다이어트를 아예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적 사고는 다이어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패를 한번 겪었다고 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실패로 이끄는 길입니다. 실패는 다이어트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입니다. 다이어트에서의 실패는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지 말고 작은 실수는 배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다이어트 여정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다이어트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절식과 식이장애, 빠르게 살을 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절식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지만 이런 절식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절식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하고 면역력 약화, 피로감 증가, 소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절식하는 경우 나중에 폭식이 찾아올 위험도 커집니다. 절식은 일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고 체내 대사율이 낮아지며 결국 체중 감량이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절식은 식이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지속적인 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식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골고루 섭취하며 하루의 칼로리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절식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가 더 많은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소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다이어트 마음가짐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의 과정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즉 마음의 상태가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가짐이 긍정적일수록 다이어트를 더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목표 설정.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며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좌절감이 커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MRT 원칙을 활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목표로는 매주 1kg 빼기, 장기 목표로는 3개월 내 10kg 빼기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진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이나 매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체중을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성취감을 누려보세요. 자기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다이어트는 종종 길고 지루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성취라도 반드시 칭찬하고 축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를 더 걸었다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본다거나 한 달에 3kg을 빼면 새로운 옷을 사는 식으로 자신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기 격려는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이어트 중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잘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와 같은 말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격려할 때 다이어트의 힘든 순간도 보다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와 커뮤니티 만들기.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않아서입니다. 지원받고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커뮤니티와 연결되면 혼자서 느끼는 고독감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다이어트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격려와 지원을 받는 것이 다이어트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온라인 다이어트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다이어트 카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식단이나 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면 더욱 긍정적인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다이어트를 이어가면 고립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과 관용.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과정이고 중간중간 작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과 관용의 태도입니다. 다이어트 중 한 번의 과식이나 한 끼를 잘못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다이어트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이번에 과식을 했지만 그것이 다이어트 전체를 망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과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한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스트레스나 부담이 아니라 즐기며 할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즐기는 태도,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의 일환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힘들고 지루할 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를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의 작은 성취들을 축하하며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합리적인 목표 설정, 자기 격려, 지원받기, 자기 수용과 관용을 통해 긍정적인 다이어트 마음가짐을 키워나가면 다이어트는 훨씬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이유는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이어가면 그 어떤 어려운 순간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국경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연변주 문화방송 텔레비전 관광국은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연변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함께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합리적으로 여행을 안배해야 합니다. 여행 목적지에서 발부한 교통, 기상, 관광 등의 안내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목적지의 관광지 개방 상황과 인구 흐름량 상황을 미리 파악하며 사전에 각종 준비를 잘하여 교통 혼잡과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한 불편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행 경로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운영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여 단체 관광에 참가해야 합니다. 네, 개발 개방이 되지 않았거나 안전보장이 부족한 지역에 놀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 안전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능력껏 행동하고 고공, 고속도로, 수상 탐험 등 고위험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가 운전 여행 출발 전에 차량 상태를 잘 확인하고 졸음 운전과 음주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전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광 유람선을 탈 때는 교정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필요한 구명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관광 유람선 탑승을 거부해야 합니다. 네, 화재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가을에 접어든 후 바람이 불고 건조함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관광지와 산악지역에 들어갈 때는 산불 방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말며 초목이 무성하거나 낙엽이 쌓인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화재 예방 경고 표식이 있는 곳에서는 흡연과 바비큐를 피하고 화염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장소의 화재 안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호텔에 체크인할 때 비상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문명한 여행을 재창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서 법률 법규, 사회 공중 도덕, 공공 질서와 미풍 양속을 준수하고 여행지의 풍습과 습관을 존중하며 문명하게 여행해야 합니다. 내 장소에 관람 안내를 따르고 자각적으로 줄을 서며 큰 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문물 고적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접시 비우기 운동, 저탄소 절약 및 친환경 여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돌발 상황에 대한 비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화재, 갑작스러운 악천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왕좌왕하지 말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0, 120, 119 등 긴급구조 전화를 제때 걸어야 합니다.

네, 가을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사람들은 옷을 다소 더 껴입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리와 발의 보온을 소홀히 하고 네, 여전히 샌들을 신거나 발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리는 인체의 제2심장으로 불리는데 네, 다리의 혈관 분포는 전신의 50%를 차지하고 하지 정맥 혈액의 영도는 네, 종아리 근육의 수축에 의존해야 하므로 네, 두 다리는 인체의 두 번째 혈액 분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다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아래 가을철 다리 보호에 더욱 주의해야 할 네, 세 가지 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때면 한습이 쉽게 침입됩니다. 네, 가을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한기가 가라앉는데 정아리 부위가 심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발목, 무릎 등 부위의 피부가 얇아져 추위와 습도의 돌파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하체 혈액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전신 대사와 영양 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장기간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정맥류, 관절염 등 질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세 번째, 가을철 다리 보호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네, 종이는 가을에 양기 수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인정하는데요. 네, 이때 다리를 보호하면 양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겨울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위 경락은 내장과 연결되어 있어 다리를 보호하면 간담경을 소통시키고 비장과 위 기능을 조절하며 신체의 전반적인 내한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8번째는 두 갈래 시냇물의 동네 상강입니다. 상강 고진은 어제와 오늘이 함께하는 동네입니다. 기름때가 묻은 옛가게에서 모던한 생필품을 경영하고 해묵은 고목 아래에서는 패션을 차려입는 남녀가 사랑을 속삭입니다.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강은 부강의 하류에 위치해 편리한 수로와 용로 교통으로 인해 예로부터 외부에서 중경을 드나드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동네 밖으로 두 갈래 시냇물이 흐르는 상강은 중가와 동가, 창서가, 하서가, 남가, 북가, 흥둥가, 수항자, 노저항 등 아홉 갈래 옛거리를 보존하고 이런 옛거리들에는 하나같이 청석이 깔려 있습니다. 상강에는 또한 우왕궁과 흥둥가 대원, 원태화 대원, 우체국 대원 등을 비롯해 규모가 크고 청조의 건축풍이 다분한 고건물 20여채가 남아 전문가들로부터 보기 드문 청조 민가 건축 군락으로 평가됩니다. 700m 길이의 청조 거리에는 건물과 누각, 정원과 뜰이 조화롭게 위치해 고풍스러움을 연출합니다.

그중 부지 5,400제곱미터에 달하는 가옥 양씨 민거가 외부는 비고 내부는 차있는 외호 내실의 건축 효과로 이 동네의 역사와 운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방 51칸과 문 108개를 가진 이 가옥은 양옆으로 7채 방을 거느리고 세 겹을 거쳐 들어가는 7간 삼진 형식을 취했는데 한 겹씩 들어갈 때마다 뜰과 난간, 복도, 화단을 두었으며 저택 뒤에는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이 건물 군락에는 뚜렷한 중심선이 설치되어 있지만 건물들이 중심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지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면서 공간의 요연한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뜰 주변에 둘러선 건물들은 다양한 건축 기법으로 지어져 조화를 이루고 외벽은 낙타 봉식으로 느슨한 라인을 보이면서 심플한 미를 추구합니다. 건물들은 각자 독립된 뜰을 형성하면서도 복도를 이용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건물 사이의 담도 다양하고 담에 난 창문과 건물의 창문에는 다양한 품격의 조각물이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체 조각 기법으로 역사 인물과 화훼를 조각한 것입니다.

정가에 위치한 양공예 옛집은 원래 이 동네의 갑부인 양씨네가 경영하던 우체국이었습니다. 그리 쪽에는 낮은 건물로 된 가게가 있고 그 뒤로 첫 번째 들의 주변에는 거실, 두 번째 들의 주변에는 침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지당은 목조 4분씩 건물입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이 건물은 생활의 향상과 관직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주황의 큰 뜰을 중심으로 주변의 건물들이 둘러서고 주변 건물들이 별도로 자체 뜰을 거느린 사지당은 기둥도 하나같이 둥근 통나무를 사용했고 기둥과 대들보, 창틀은 색채가 화려한 조각과 그림으로 단장했습니다. 특히 창틀의 조각이 정교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복을 의미하는 박쥐와 불을 의미하는 모란꽃, 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 즐거움을 의미하는 까치 등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고건물 건축의 일미를 나타냅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왕궁에서 무대 건물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색은 바랬지만 여전히 날아갈 듯한 처마를 떠이고 소박하면서도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우왕궁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가지고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과 그 강기슭의 푸른 숲, 그 사이로 보이는 고건물과 옛거리는 자연과 인문의 아름다운 융합을 잘 보여줍니다. 떠나봐요, 떠나요, 기차를 타고. 호광회관은 광동 등 바닷가에서 중경에 와서 사업을 하던 부자들이 세운 건물입니다. 호광회관은 규모도 크고 무대 건물이 웅장하며 건뜻 들린 처마가 날아갈 듯하며 유리화가 햇빛이 찬란하게 빛을 뿌립니다. 무대 앞 관중석 양쪽에는 살짝 높이 앉은 자그마한 건물이 있어서 오늘날 극장의 VIP 룸처럼 발랄의 광중석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침없이 무대 위의 공연을 볼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룸의 조각으로 단장된 난간대에서 차를 마시고 간식을 먹으면서 공연도 보고 정도 나누며 사업도 협상했습니다. 정자구 다방은 일반인들이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하는 곳입니다. 기둥과 난간, 창틀의 정교한 조각을 아는 이 건물도 1층은 홀이고 2층은 사적인 공간으로 된 룸입니다. 쌍강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무기고 이곳에서는 또한 중국 미식제 및 중경국제 전골문화제도 개최됩니다. 쌍강의 특색 물로는 귤과 밤, 꿀, 수박 등입니다. 네, 중경시 동남현에 위치한 쌍강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경 채원패 버스 터미널에서 동남행 버스를 이용해 동남에 이른 다음 쌍강행 버스를 바꿔 타면 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줄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이도희의 노래로 당신 생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노을이 저무는 황혼 무렵에 오늘도 당신 모습 그려봅니다. 흘러간 세월은 꿈만 같은데 눈 감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소중함을. 외로움도 즐거움도 당신 있어 행복해요.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리요. 세월이 흘러서 인생 황혼에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겨 봅니다. 세월 따라 꿋꿋이 살아온 당신을 눈 감고 생각하니 삶이란 이런가요. 이제는 느꼈어요 당신의 사랑을. 고마워요 사랑해요 믿어온 당신을.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리요.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리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이도희의 노래 당신 생각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의 맞춤형 농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4대 농업을 견인으로 삼고 흑토 우품 브랜드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선선적으로 전성 사원에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량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나아가 정밀화 단계로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성은 맞춤형 농업 고품질 발전 3개년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기지 건설, 품질 제고, 사슬 연장 융합, 브랜드 육성, 유통망 구축의 5대 행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급 맞춤형 농업의 브랜드인 룡강의 내논이 잇따를 선두로 맞춤형 농업 브랜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정부는 전용 지원 정책을 새롭게 내놓아 표준화 기지, 작은 텃밭 맞춤형 농업 마을, 형급 선도구, 시급 보급 등 4개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성은 맞춤형 영농 모델의 반복적 고도화를 서두르며 영농 위탁, 밭 분양과 분담 등 발전 방식을 심화하고 브랜드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등 융합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서원현 여모군은 체인 슈퍼마켓, 중간기업, 항공사 전용 주문 생산기지를 조성해 농가의 무당 평균 수입이 1,000원 이상 늘었고 염가강 농장은 논한무 분양 상품을 선보여 도시 주민들의 농업 생산 참여를 이끌었으며 연간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성은 또한 북경 전진 하부,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등 주요 소비 지역으로 나아가 브랜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흥룡강의 내논이 있다 사업의 년 평균 주문 면적은 2만 물을 초과하고 있으며 고객층은 향항, 오문, 일본, 한국, 유럽 등지까지 확장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은 고급 쌀, 고급 유구, 림산물 등 14개 분야 주문식 농업 신규 분야를 개척했고 성내 주문식 농업 경영 주체는 445개, 생산기지 면적은 179.9만 무에 달해 각각 74.5%, 55.1% 증가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졌는데 고급 쌀 주문은 무당 수입 만 원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주문 생산 가구는 가구당 평균 5,000원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성은 녹색 채소 단계별 육성 프로젝트와 산업 저탄소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 공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은 산업 녹색 저탄소 계획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녹색 제조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가, 성, 시 3단계 련동형 녹색 공장 육성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400여 개 기업을 포괄하는 예비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전송 각지에서는 정책 인도, 플러스 재정 인센티브, 플러스 지방 지원의 다층적 지원 체계를 형성해 기업의 녹색 발전 내생 동력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송해서 루속 국가급 녹색 공장 177곳, 성급 녹색 공장 297곳을 건설했습니다. 녹색 공장을 기반으로 우리 성은 성급 제로탄소 공장 조성을 탐색하고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조성 경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급 제로탄소 단지 조성을 추진해 첫 번째 성급 제로탄소 건설 단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전성은 중점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개조 3개년 행동을 깊이 있게 리행하고 전통 산업의 녹색화 개조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2025년도 국가급 녹색 공장 명단에는 중국 항공발전, 할빈 동안 엔진 유한 회사 등 42개 흥룡강 기업이 선정돼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흥룡강 자금 동급 유한 회사 등 3개 기업이 성급 에너지 효율 선도 기업 명단에 선정됐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성 규모 이상 공급 단위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모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습니다. 다수의 전통 공장들이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줄여 발전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흥룡강성 생산력 학회 2026년 연례회의 겸 신질생산력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흥룡강 전면 부흥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질생산력 발전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으며 신질생산력 재기 3주년을 기념하는 성과로 의미를 지닙니다. 보고서는 흥룡강의 고유한 자원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 빙설경제, 녹색 생산력 등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리론적 해석과 실천 경험 정리를 진행했으며 신질 생산력 연구 분야에서 흥룡강의 학술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열전, 부유 자그다치 철도 신설, 자그다치역 역사가 순조롭게 본체 마감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북단 철도 1등역 역사 시공이 전면적으로 마감 장식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설 자그다치역의 총 건축 면적은 5,980여 립방미터로 기존 역사보다 1,580여 립방미터 확장돼 료객 서비스 능력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 개소 공사는 국가 중점 철도 프로젝트이자 우리나라 최북단 정기화 철도 개소 공사로 로선 총 길이는 약 427.8km며 설계 최고 시속은 160km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 9월에 착공했으며 개소 후에는 최북단 철도의 정기화 미실시 역사를 종료하고 대흥안령의 대외 고속 료객 통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일전 우리성 최초의 숲속 힐링 휴양 관광 시범 도시에 이촌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촌은 앞장서서 성급 숲속 힐링 휴양 관광 기획안을 편성했으며 붉은 소나무림 힐링, 중의약 건강관리, 휴양형 힐링 휴양 등 다분화된 상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은 2년 연속 5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촌에는 국가급 성급 숲속 힐링 휴양기지 12개, 중의약 건강기지 5개가 조성 완료됐고 3개의 문화관광 힐링 휴양 로선은 전국 우수 관광 로선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촌은 풍부한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건강과 휴식, 료행을 결합한 신형 관광 산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전 흑하시 대흑하도 국제무역성에서 흑하 국제커피 회랑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커피를 매개로 중도 양국 간 커피 무역 연계, 생산 능력 협력, 문화 교류, 공급 사슬 협업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중도 특색 경제 무역 협력 분야를 넓혔습니다. 열전 향방구 제23회 국화전이 할빈시 향방구 노동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6만여 개의 화분에 담긴 100여 가지 품종의 국화가 만개해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으며 할빈시 가을 문화관광의 핵심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국화전은 동력의 문, 장인 정신을 맞이하는 국화 입구 구역, 장인의 추억회랑, 중공업의 세월, 계단화랑, 금빛꽃으로 꿈을 이루다, 공급의 풍모 등 3개 주요 전시구역을 조성했습니다. 주최 측은 주 전시구역에 복, 부귀, 장수를 형상화한 대형 호박조형 경관을 설치하고 주 순환로에는 국경절 테마 화랑을 꾸몄습니다.
또한 공원의 순환형 국가 산책로를 따라 모범로인 문화벽, 노동운동사관, 성공괴물 등 특색 경관 지점을 잇도록 꾸며 시민들이 꽃바다를 거닐며 모범 노동자 정신을 느끼고 장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해 자연 경관과 인문적 내포가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향방구 국화전은 2004년에 시작된 이래 22회 연속 개최됐습니다. 동북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품종이 가장 다양하며 꽃의 수량이 가장 많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국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국화전은 10월 8일까지 지속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13번째 시간입니다.

0: 번째 길은 어머니가 이대기 세전하는 종이니 나도 정문사의 이름을 올리고 평생 이 집에서 종노릇을 하든가. 종노릇을 하면 남이 웃음거리는 되겠지만 어쨌든 난 익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 하는 뜨내기 괴로움은 면할 수 있겠죠. 또 정서리가 고달프다고 하지만 같은 아버지 혈육인데 인정상 다른 정들처럼 달구치진 않겠지요. 세 번째 길은 어머니가 색주가의 기생으로 청교방에서 명을 마쳤으니까 나도 어머니의 전처를 밟아 청루에 몸을 던지던가. 이 길은 나로서도 전혀 가늠이 가지 않는 생소하고 무서운 길이에요. 앞길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내가 어느 길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1: 아씨, 이건... 이건...
0: 당신이 손이 떨리고 있군요. 나의 길을 대신 선택하는 게 아무렴 어려울 테지요.

0: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이미 결정했어요. 청루로 가렵니다. 아무나 휘어잡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가지요. 아무나 꺾을 수 있는 울밖의 꽃가지로 무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 되겠어요.
1: 아씨,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아니, 그 까닭은 묻지 마세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내 결심을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정루의 험로에 마음 놓고 의지할 사람, 지옥과 같이 무시무시한 그 길에서 진심으로 내 뒤를 돌봐줄 사내가, 한마디로 믿음직한 성실한 기둥서방이 필요해요. 기둥서방, 당신도 아실 테죠? 청루에서 기생이 서방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요. 오랫동안 생각해 본 끝에 난 당신을 내 기둥서방으로 골랐어요. 청루의 생활이 아무리 로루장화라 하더라도 기생이에게는 기둥서방이 유일한 사내겠죠. 청루에 발을 들여놓는 지금에 와서 나한테 여인이 정절이라는 건 발목을 묶는 착고와 같은 것이에요. 난 그 거치장스러운 착고를 당장 벗어던지려 합니다. 기둥서방인 당신이 오늘 밤 내 기민머리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을 여기 부른 겁니다. 내가 불을 끌게요.
1: 아니 됩니다. 아씨,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씨, 제발.
0: 왜, 기동사방 노릇이 싫은가요?
1: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0: 그럼 내가 싫은가요?
2: 진이는 지척불을 꺼버린다. 불이 꺼지자 마치 기다리고 있기나 한 것처럼 활짝 열린 지게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진이 야릇한 충동에 사로잡혀 굴에 나룻이 덥수룩한 노미 뺨을 쓰다듬는다. 그러자 흐느끼며 어린애 마냥 와락 진이 품속에 안겨드는 노미. 진이는 처음으로 이 옥센 사나이에 대한 연민에 가까운 동정이 느껴진다. 진이 손이 노미 두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는다. 놈이 숨결이 가빠지며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진이 몸을 더듬는다. 깜짝 놀란 진이 놈이 손을 뿌리쳐버리고 싶으나 이미 그럴 힘이 없는 듯하다. 굳은 살이 박힌 놈이 거친 손이 달빛 속에 조용히 누워있는 진이 부드러운 살길을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 드디어 진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멀리서 들려오는 복문사의 종소리가 옛 진이 죽은 넋을 바래주는 애절한 조언이 미아리 마냥 부슬프게 울린다. 그때로부터 5년 후인 1539

0: 2019년 3월 서울에 사는 젊은 선비 다섯이 성도 문충당에 배양한 보은선생이 신의를 배하러 찾아온다. 그 속엔 키가 후리후리하고 살색이 희며 갓 서른이 된 충남이란 선비가 끼어있다. 충남은 기생을 전하의 요물로 알아서 기생이 있는 자리에 섰기라면 마치 송충이를 손에 잡으라는 것만큼이나 질색한 이란 충남이 송도로 왔다가 객주집에서 한 여인에게 매료되는
1: 이보게들, 오늘 저녁에는 요소사 또 희열이가 우리를 위해 연애를 차린다는구만.
2: 우린 친구 닮아서 허강하는구만. 한낮에 배알을 끝내고 그토록 풍성한 접대를 받았는데 또 연애까지 빗불다니.
3: 그러게 말이야.
4: 아, 이왕 왔던 김에 사또 손님의 허서도 한번 노려봐야지.
5: 이 사람들아, 우리가 보은선생의 신의를 배하는 목적이 뭔가? 바로 성인들이 고귀한 행적을 따라 배우자 하는 게 아니었던가? 헌데 배알 끝에 흥청거리며 유람객의 행세를 한 것만도 천만 죄송스러운 건을 보은선생의 화상을 배우고 아직 새날도 바뀌지 않았는데 거당치 않게 연애란 게 다 뭔가? 갈 테면 자네들이나 가게. 난 하루 종일 고단해서 좀 쉬어야겠네.
6: 아,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싫다는 사람 강요할 수는 없잖아.
1: 그렇참. 자, 총남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서 서두르게. 빨리 빨리. 자, 총남이 우리 가겠네. 저는 한담 잘 자겠나?
6: 그러게.
1: 가자.
5: 아, 저런. 그렇다고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나? 괘씸한 사람들이라고야. 솔직히 나도 요소 아문에 들어가 요소 사또의 호황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따라가겠다는 말을 어찌 하겠나? 할 수 없는 노릇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바군 잠이나 자야지.
0: 이때 장지문이 바시시 열리며 괴동이가 들어선다.
5: 어? 넌 누구냐?
7: 네, 이 집의 방직입니다.
5: 이름이 뭐냐?
7: 괴똥이라 부릅니다.
5: 괴똥이?
7: 네.
5: 그 귀맛이 썩 좋은 이름은 못 되는구나.
7: 그래도 사람들이 아주 길한 이름이라고 그러던데요.
5: 나이는 아직 스물 전이겠구나.
7: 네? 스물 전이요? 올해 스물셋입니다.
5: 뭐? 23? 저런... 얼굴이 하도나 이쁘게 생겨서 애돼 보이는 거로구나.
7: 아, 근데 새님께서는 왜 오늘 저녁 사또께서 차리시는 연애에 빠지셨습니까?
5: 고단해서 그만두기로 했다.
7: 원새님께서도 어제는 서울에서 송도로 올라오는 백수십리기를 말한장에 앉으셔서 편안히 오셨고 오늘은 여들의 80리 걸음으로 성안 유적을 구경하신 것뿐이온데 무엇이 그리 고단하시단 말씀입니까?
5: 이놈, 서울은 나라님이 계시는 도성인데 송도로 내려오지 어떻게 올라온다고 그러냐?
7: 송도는 옛 고려시절의 서울이 아닙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현달했다고 해도 조상의 덕을 잊으면 못 쓰지요. 이를테면 송도는 옛 서울이라 지금 서울의 조상이나 같으니 응당 올라온다는 말로 존대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5: 그래, 말 한번 잘하는구나.
0: 이때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객주집 마당으로 들어선다.
8: 방금 전까지 보였는데.
7: 스님, 전 나가봐야겠습니다.
5: 아니, 저... 괘씸한 놈, 정분난 계집을 객죽집 마당 안까지 끌어들이다니. 말도 못 생겨서 좋다고 했더니 웬. 그런데 저놈들이 대문간에 서서 무슨 달콤한 소리를 저리도 세월 없이 짓거리고 있을꼬.
0: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자 왠지

0: 이 호기심이 동한 충남. 슬그머니 일어서서 쌍창바리 쪽으로 다가가 벽에 바싹 붙어서서 밖을 내다본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한 발을 내짚어 방지기 쪽으로 다가서며 쌍창바리 쪽으로 고개를 든다. 은백색이 부드러운 달빛이 여인이 얼굴에 담뿍 쏟아져 내리고 있다. 봉황이 눈을 연상시키는 한상의 까부장한 눈이 버들잎같이 휘어든 눈썹 아래에서 밝게 반짝이고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에는 요염하기 짝이 없다. 달빛을 받아 옥처럼 흰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방실거리고 도도룩한 입술은 미처 벌리기도 전에 낭낭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만 같다.
1: 과연 세상에 짝이 없을 절색이로구나. 저런 천하절색을 한낱 보잘것없는 객주집이 방직이 녀석이 차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가마,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요망한 귀신한테 홀린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않다면야 일찍 경국지행이노라고 하는 요사스러운 기생년들 앞에서도 도화군자의 지조를 지켜온 내가 하잘 것 없는 시골 아낙네의 미색을 보고 이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0: 충남은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여인이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린다. 충남이 한창 여인이 모습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괴동이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2: 주무실 자리를 펴드릴까요?
1: 누가 왔느냐?
2: 네?
1: 방금 누가 널 찾아왔느냐 말이다.
2: 네, 서인의 누이입니다.
1: 누이 동생이야?
2: 네.
1: 그런데 누이 동생이 아닌 밤중이 왜?
2: 네, 미인 박명이란 말이 참으로 옳은가 봅니다. 서인의 누이 동생은 그만하면 밉지 않게 생겼는데 발작하기 밖에서 시집을 하고 간 것이 부중에 소문난 무렵의 놈을 섭으로 얻었지 뭡니까? 매일같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서인의 동생을 개패드패지 않나?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톱물을 튕기다가 저녁이면 거리 바닥에 나가 싸움판에 끼어드는데 살인소동이 몇 번씩 일어나 그나마 있던 재산은 모두 관가에 입시끼에 들려밀고 할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1: 저런 형편없는 망나리로군.
2: 더 말할 게 있습니까? 헌데 그러던 놈이 4년 전이 갑자기 없어져서 해포가 넘도록 행방욕결 어디 가서 갈침이라도 맞고 뒤어진 게다 해서 다시 시집을 보냈지요. 이번엔 서방은 사람이 그만하면 괜찮은데 장돌뱅이라서 한 번 집을 떠나면 언제 돌아오는지 도대체 기약이었구만요. 지금도 남도로 장사를 떠나가지고 여직 소식이 없어서 독수공방에 생과부 노릇을 한 지가 아마 서너 달은 잘 될 겁니다.
1: 실로 명리기구한 여인이구나.
2: 누가 아니랍니까? 서인의 남매는 천애고아라서 의지할 데가 없는 까닭에 답답하면 서인을 찾아와서 한동안 짓거리고 돌아가는 게 유일한 낙입지요. 집이 바로 이 객주집 뒷담 넘어 있는데 가만, 저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제 동생이 뜯는 가야금 소리입니다. 서인은 저런 장난에 귀머거리나 다름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웬만한 기생년들 짐쩍을 그만큼 개가 뛰어나다고들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1: 사람들이 말이 맞군. 가야금 타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랴.
2: 내가 새님한테 무슨 소리를 이렇게 많이 투설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 다 펴놨으니 어서 주무시지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0: 방지기가 나간 후 충남은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리는 소복단장의 여인 때문에 저도 몰래 몸이 달아오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중남은 소로로 잠이 든다. 꿈속에서 중남은 소복 차림이 고혹적인 여인이 방실거리며 대문간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여인이 이야기 대상은 오빠인 방지기 녀석이 아니라 바로 중남이 자신이다.
3: 아, 총남이 이 사람 일어나게.
1: 참 귀신이 붙었나? 이런 좋은 달밤에 참 맞자다니.
3: 그러게 말이야.
4: 아이, 건드러 깨워서는 일어날 잡돌이가 아니라고. 하고 상투를 잡아서 그당초 일으키라고.
3: 그래 그래.
5: 아니 꾀맹인 줄 알았더니 아 지치긴 정말 지친 모양이로군. 초저녁부터 노골하신 걸 보니 말이야.
3: 과장이 너무 심하군.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일세. 이 사람
1: 아 왔으면 조용히 잠들나 탈 거지. 아 왜 사람을 깨우고 이 야단들인가.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14번째 시간입니다.

0: 아, 총나비 이 사람 일어나게.
1: 장귀신이 붙었나? 이런 좋은 날밤에 잘 맞자다니.
0: 그러게 말이야.
2: 아이, 건드러 깨워서는 일어날 잡돌이가 아니라고. 하고 상투를 잡아서 그당초 일으키라고.
0: 그래 그래.
3: 아니 꾀뱅인 줄 알았더니 아 지치긴 정말 지친 모양이로군. 저전역부터 노골하신 걸 보니 말이야.
0: 과장이 너무 심하군. 저전역이 아니라 새벽일세. 이 사람.
1: 아 참. 아 왔으면 조용히 잠들나 잘 거지. 아 왜 사람을 깨우고 이야단들인가. 객지에 함께 와서 친구 하나를 빼놓고 즐기자니 술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기생년들이 번쭉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구만. 그래서 남은 안주하고 술을 가져가지고 왔으니 우리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몇 잔 들게나.
0: 그러게.
1: 희아리의 말이 자기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유수 사돈 체면에 그럴 수 없느라고 중원 모납돼.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라고.
2: 아이, 우리가 공연히 충남이 잠을 깨웠나 봐. 아, 이 사람 얼굴을 보니 영남없이 무사한 선녀를 만나 운우 지락을 나누다가 꿈을 깬 선왕의 얼굴인걸.
1: 에이, 주책도 없다. 자네 취중의 짓거리 농담을 깬 후에 걱정한다는 동파시를 못 읽었나? 원자는 취중을 찌라도 앵금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
4: 아니 뭐게들 충남이한테 그런 농담 말라고. 도학군자는 꿈을 꾸어도 성년들 모습을 뵙는 꿈만 꾼다네. 자네들 공자께서 꿈에 주공을 뵙지 못해 한탄하셨다는 논의 글을 못 읽었나. 충남이 같은 도학군자가 꿈에 공자님을 뵙다면 몰라도 무산선녀를 만났다는 게 다 뭔가 원탕치도 않지.
2: 아이고, 난 충남이 같은 도학선생이 못 뛰어도 좋으니 아, 매일 밤 꿈에 무산선녀를 만나 운우지성의 낙을 누려봤으면 좋겠네.
5: 무산선녀가 아름답고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좀 전에 본 명월이나 성산월이 하고 재색을 겨루면 어떨까?
2: 무산선녀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얼굴이니 말하기 어렵네만 명월이 하고 성산월이 자색쯤 되면 당대 절색 소리를 들으면 하겠더군.
1: 에이, 성사돌이보다도 명월이가 뛰어난 인물이.
0: 그래.
1: 귀에도 귀했지만 벌써 격이 다르지 않는가. 절름발이 양반이라고 해도 벌써 양반의 키가 섞인 게 다르단 말이야. 내가 몇 마디 나누어 봤는데 그의 말이 기생이란 비록 천하지만 마음 가지는 법은 양반 때 그중 찾아와 다름이 없다는 게야. 기생의 지소는 군자의 도덕이고 기생의 가문은 군자의 문장이란다. 그 생김새는 여염에도 몸가짐이 어찌나 정결하고 도고한지 러류장화라고 어디 마구대하겠던가.
0: 그래.
3: 그래.
4: 총남이 자네가 오늘 저녁 연회에 불참한 건 아주 생각 잘한 일일세. 내가 보건대 자네가 아무리 도덕이 있고 행금이 있다고 뽐을 내도 성산월이나 명월이 같은 재색하고 띄우면 아예 승산이 없을걸. 하긴 그까지 딱딱한 도덕군자의 감투가 뭐 그리 장해서 고집을 부릴 텐가. 일찍히 그 감투를 집어치우고 우리랑 같이 봉접 탐아 꽃밭을 나는 나비의 즐거움을 맛보시나.
1: 잘 들치거리는구나. 비록 꿈속일 망정 모처럼 천하절색의 아름다움을 눈앞에 놓고 즐기는데 주책 없이 두드러 깨워서 좋은 꿈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설들이 저리도 많은가. 실로 괘씸하게.
6: 우리가 성산월이요 명월이요 해봐야 구경도 못한 충남이가 어떻게 알겠나.
0: 그러게 말이야.
6: 얼굴을 보라고. 어디 한번 변하기나 하나. 워낙 여색에 껌을 만큼도 흠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에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 안 하고 가서 눈이나 조금 붙이자고.
0: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도 고단하니 가서 좀 누워야 내일 또 해풀밟기 놀이에 가서 삐칠 게 아닌가.
6: 어? 아, 그래 그렇지. 아, 참 충남이 자네한테는 알리지 못했고 내일이 고구날이어서 희열이가 우리를 위해서 경치 좋은 동문박천수사의 절터에서 해풀밟기 놀이를 하겠다는구만.
7: 알았네. 그러니까 다들 어서 건너가 자게나.
3: 자, 그럼 우리 가겠네.
8: 드디어 친구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건너가기를 기다려 다시 자리에 눈 충남. 잠은 천리만리로 달아나서 오만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만 머릿속에 어수선히 떠오르고.
7: 성산월이요 명월이요 하는 기생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난 재색이라고 한들 좀 전에 본 방직이 녀석이 누이 동생만 하려고? 그건 그렇고 나보고 뭐 도화군자의 감투를 집어치우라고? 흥, 까마귀가 꽁 잡아먹을 궁리나 하라지. 흥, 가사로운 친구들아, 어째서라도 도화군자의 윗자리에 앉은 나를 진창 속에 떨어뜨려 보자는 심사들이지. 그래도 계집이란 것이 방직의 녀석이 누이만한 철색이라면야? 까지 고달픈 도화군자의 행세즈음은 집어내 던져도 아까울 게 없지.
8: 번거로운 마음에 잠이 오지 않자 중남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다. 남쪽 담 밑에 분홍빛 꽃송이들이 놀비낀 구름처럼 엉켜있고 나무 밑에는 바람에 떨어진 꽃잎들이 가득 널려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충남이 머릿속엔 식구가 떠오른다.
7: 꽃이 진다고 새들아 슬퍼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이 다시 아니로다. 가노라 힘술 부리는 봄을 시샘에서 무삼하오리. 하긴 꽃도 한철 나비도 한철이라는 단가의 구절이 천박스럽기는 해도 천만 번 옳은 말이지. 피었다가 조만간에 쓰러지는 이 아름답고 연약한 꽃송이들이나 간밤 달빛 속에서 본 그 여인의 슬픈 인생도 모두 가여운 운명들이지. 녹빈 홍안이 아리따운 그 얼굴도 덧없는 세월 속에 오래지 않아 백발 흑면의 추한 몰골이 되고 말 테니까. 그렇다면 도화군자 흉내를 내며 메마른 인생을 즐기는 내 자신은 또 무엇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다.
8: 충남이 자신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며 방직이 누이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9: 오빠! 오빠!
1: 어디?
8: 얼결에 부딪힌 눈길.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인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눈부시게 안겨온다. 수집은 뜻 얼른 고개를 숙였다가 곧 다시 쳐들었을 때 그 얼굴에는 애리란 웃음이 실려 있었다. 충남은 물기 어린 여인의 눈이 강인한 웃음 속에서 자신에게 뭔가를 애답게 호소하고 바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7: 자, 네가 지금 이 집에서 심부름하는 방직이 녀석의 동생이지?
9: 네.
7: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구나. 아,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엿본다는 것은 이처럼 괴롭고 또 달콤한 것이었구나. 이제 여기서 좀 기다리거라. 내가 가서 네 오려비를 곧 찾아 보내주마.
9: 네.
8: 충남은 중얼거리듯 말하고 황급하게 여인이 곁에서 물러나 골방으로 들어가 본다. 거기서 방직이 녀석을 찾지 못하자 선비 체면에 보옥이나 행랑방에 가서 기웃거리며 행처를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다시 마당으로 나오지만,
1: 아니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가버리다니. 에이 참 맹당하군.
10: 총남이 일찍 가군.
11: 일어났는가?
10: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나?
11: 새벽까지 사람을 들볶으며 야단법석했는데 벌써 일어나니가 있나?
10: 그러고 보니 일찍 잠자리에 든 사람이 다르긴 다르군.
1: 인젠 이래들 나야 할 텐데.
11: 깨워야지.
10: 자자자자자자 다들 일어나게. 해가 구중천했다네. 자자자자 일어나서 서둘러야지. 늦어지겠네. 자 일어들 나게.
12: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가.
10: 중남이 자네 뭘 하는가. 어서 준비하지 않고.
7: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오늘은 일행에서 떨어져 객수집에 남아야 그 여인과 다시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을 텐데.
11: 자네들이 나가서 잘 놀고 오게. 난 몸이 개운치 못해서 가지 않을라네.
3: 아하, 중남이, 자네 혹시 우리들을 무슨 헌금막대기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11: 이 사람 참.
3: 아 그래, 일행에서 번번이 혼자 빠질 잡돌이면 성도에 함께 오긴 왜 왔나?
12: 참, 이 사람이 도학군자 소리를 듣지만 성년들의 글을 헌일 같군. 아니 이보라고, 군자란 뭐니 뭐니 해도 신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희열이가 송도의 주인으로 앉아서 동문수학의 친구를 위해 일껏 성의를 보인다고 마련한 해풀받기 놀이인데 그걸 마다하고 부딪히면 벗으로서 신의를 저버린 일이 아닌가.
1: 그러게 말이야. 자네 왜 그러나? 얼굴이 지부동한 게. 혹시 놀이에 기생년들이 참여한다니 도학군자의 체면을 잃을까 봐 겁이나 그러는 건가?
11: 아, 자네들 똑똑히 알아두게. 난 문춘당에 배알하러 송도걸음을 한 것이지 자네들하고 잡스러운 놀이터나 밀려다니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닐지. 애당초 그런 천박한 놀이는 소인들이나 할 짓이지 혼자는 아랑곳할 바가 아니야. 하지만 그래, 내가 그까지 기생령들의 유혹에 무서워서 그런 자리를 피하는 줄 아는가? 오전 막대기는 아무리 더러운 진창 속에 꽂아도 그림자가 고전법이야. 모두 그걸 명심하라고.
8: 오만하게 발자걸음으로 친구들 곁에 물러난 충남. 심사가 비틀어져 일부러 늘쩡거리다가 일행에서 떨어져 뒤늦게 혼자 전수사 절터로 나간. 그가 전수사 절터에 당도했을 때 절터는 이미 술자리가 한창이다. 그중 기생 성산호를 끼고 앉았던 희열이 주인이 체면을 지키느라고 반갑게 인사를 해온다.
13: 충남이 어서 오게. 오, 늦었구만.
10: 어이구, 도학군자 어른께서 이제야 왕림하는군.
2: 아니 이 사람아, 도학군자라는 게 무슨 소리야. 충남이야 장차 죽으면 공자무묘에 배양될 큰 인물인데 도학군자라는 범속한 이름에 족할 텐가. 성인한테는 성인에게 걸맞는 특별한 존칭이 있어야 하자는가.
3: 아무튼 초남이 같은 도학 선생이 이런 소극된 자리에 참석한 건 우리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세.
10: 그렇지.
7: 걔 입에서 어찌 상가가 나오랴. 실컷 짓거리 보라지.
13: 사람들도 아무리 다정한 친구지간이라도 설왕설래로 오가는 말투가 왜 그리도 뒤설구조인가. 청남이 어서 여기 와 함께. 예, 성산호라, 네가 저분을 맞아드려라.
9: 네, 쉰내 성산호리 인사받으세요. 어서 여기 와서 앉으세요.
2: 선산머리가 과시 1등명기로다. 아이 도학군자 충남이도 안기다시피 하는 저 성산머리를 어쩌지 못하고 아 이끄는 대로 가는 걸 좀 보라고.
3: 예, 오늘 밤 객방으로 찾아와서 그 양반 수첩까지 들으라. 내가 숙고저고리 한 감을 상으로 주마.
14: 똑똑한 새는 나무를 가리어 앉고 군자는 벗들을 가려 사귄다는 옛사람이 경계가 과시 옳은 말이로군.
13: 이보라구 충남이 중마고우의 정다운 친구들이 대마를 타던 여 시절이 그리워서 허물없이 던져보는 농담인데 뭘 그러나? 자자자자자자자 그러지 말고 후리 삼배라니 어서 잔이나 드리게.
1: 예, 성산호라.
9: 네.
13: 네가 이 친구한테 술을 부어 올려라.
9: 알겠어요. 차부시오, 차부시오. 이 술 한 잔 차부시오. 공자님을 오지 뵌 듯, 맹자님을 오늘 뵌 듯. 고곰니치 통달하신 군자 선비 옆에 두고 추색잡기 미쳐버린 방탕 진내 따르랴. 더학군자 선비님께 정을 담아 바치오니 차보시오 차보시오 이 술 한 잔 차보시오.
13: 고연년이도다. 인연이 일조에 우리 모두를 방탕지인으로 몰아버리고 충남이 한 사람을 군자 선부로 내세우지 않나. 자, 충남이 잔을 받았으니 쭉 내게.
1: 내라고.
13: 자, 술은 이쯤 하고 시내가나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어떤가. 옛날처럼 물장구 치면서 놀아보질 않겠나? 자, 그럼 다들 일어나라고. 내가 앞장설 테니.
1: 자, 일어나봅시다.
13: 자, 갑시다.

0: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